속은 파란색 만 가득 네 방황 저기 해모도 가자만 내 마음 속을 살아 꿈이 가득한 날 자라 모두 꿈을 잃을 것만 꿈은 꿈으로만 간직하는 게 더 낫지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며 살아가고 있지 내도 약간 추락이 아는 길을 너의 신념 너를 믿은 욕심들은 추락이 아는 미래 미래 해가 뜨기는 새벽은 무엇보다 어둡지만 네가 바란 별들은 어둠 속에서만 뜬다는 걸 절대 잊지마

많은지 하염없이 더 넣고 질량에 달라면 먹어도 해수없이 맞긴 하지 내가 바라던 미래와는 솔직히 다른 거지 상관없이 이제는 생존의 문제였지.